0: 비스킷! 비스킷!
1: 아유! 밀키! 아유! 아유! 밀키! 아! 밀키! 밀키! 아유! 아유! 아유!
0: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 아유!

0: 안 돼!
1: 도대체
0: 사비지 선생님 안 되면 빼지 안 되지!
2: 안 되지!
0: 내가 그걸요, 지. 내가 그걸요, 지. 내가 그걸요, 지. 내가 그걸요, 지. 내가 그걸요, 지. 내가 그걸요, 지. 내가 그걸요, 지. 내가 그걸요, 지. 내가 그걸요, 지. 내가 그걸요, 지. 내가 그걸요, 지. 내가 그걸요, 지. 내가 그걸요, 지. 내가 그걸요, 지. 내가 그걸요, 지. 내가 그걸요, 지. 내가 그걸요, 지. 내가 그걸요, 지. 내가 그걸요, 지. 내가 그걸요, 지. 내가 그걸요, 지. 내가 그걸요, 지. 내가 그걸요, 지. 내가 그걸요, 지. 내가 그걸요, 지. 내가 그걸요, 지. 내가 그걸요, 지. 내가 그걸요, 지. 내가 그걸요, 지. 내가 그걸요, 지. 내가 그걸요, 지. 내가 그걸요, 지. 내가 그걸요,